0: 그 나이 또는 이랑 썩니 다 그부크 하이노 하이신 그런 게 나이는 꼭 두고 샤부도 할로
1: 할로
0: 할로 니 볼까 함 다 그 샤본가
1: 니 볼까 함 앙포디 타이토 앙 그르다 뭉카 나이 손드니 조마티아니
0: 샤프니
1: 하이킹 타이토 손드니 조마티아니
0: 전드라니
1: 할로 인 손드니 조마티아니